그래서 머디 이곳으로서 기타 손 레테어 우세비 이곳으로 앞 is a song 가지고 dance step 해. You know, the dragging the flip flop. 와라 알루 아르준가. I'm sure it was a hit actually. 사비 로그 practice 그 레이 해. or 아프네 post 그 레이 해. videos 기사라세 뭐 dance 그 레이 해. you know, bit of movement and then dragging your feet and your flops and together and then missing it somewhere in the way. anyway, 칠리에 도스토 아기 버테 해. 카피 디노 바드 예기 라헤마 켈리에.